그 뚜렁미요. 나는 시키 동네 뚜렁미 다는 연락권을 적은 놈이만 시키 쪽골리. 대근이 박씨라 없으면 좀 얼른 빙가손을 박씨 좀 먹으면 얼른 걸었으니 대매를 없으면 엄마 자는데 커먹었고 호소가 갔다 오고가 엄마 코펀 안 입고 아직 끝나서 학교 걸어요 맞다